0: 반도이 DTS 보이
1: 중간에 프로 나 최대한 미스 달라
2: 새로 한 줄 다 들여 안 입어?
1: 나를 꼼 몰라 달라 디니니 말레가 디 달라 비문에 잘라 시와 이거 달라